not finished yet. 시간 속에서 모든 신나의 자국을 지울래. 너는 꼭 지울게. Like gold in evidence. I'm just scribbling cause you make my story so interesting.